마룹 이찬 아토이바 바라찬나 따비닝이 하드나 칸비락 베이세이 하이람모 럭어쩌리 이세이 시부세이 사클리바 아비세이 까마디 야르신 쟈누

누미당기 뿡따릿 미닛 니푸멍아 쳇바 마담다 산둑자가니 자이올시다 더럼 란툭비가다바 상락범 데바찬드라 사르마 산둑자가니 레디오 릴라 꼰나 하이게 릴라기 아한 바사루 누미당 뿡니팔 사나비가다바 히란메이 컬처럴 에카데미

당한적리바 이세이스가 세가로 인하나 기트 산독자바 마당하시달로 신자리 뭔가 다락바 타오름기다막 소니아다무 코스나자리

0: 빵바 낭나 강의 봐도니도
1: 아스 야레베 이마 세 이몽장 아실 아세
0: 호이호이 마이도 못간니 마이도 못간니
1: 몰로이데 이마 마 두 하이엠 부나나바 모로 보라 알루 보라 아테테이수 로인레레 투 이마
0: 비마
1: 셸소 하이엠 의욕 탐모 로불라카니 하이리 이마
0: 미기 센디 비더바 야로 하이엠 디 마니푸르 발 라우토 호렌 헤
1: 예 하이엠 바니 하이바
0: 와와 라우나 호라 보니
1: 아스 하이엥 부나바 록셀루리바 포세 싱지디 가마인 토드베이마
0: 장나 피니네 로이나 빠트나 망바타바니네
1: 하이엥 탐나디 로임 빠르니시디
0: 아아 마푸싱드네 로우라로이 하이루라바수 마퉁드네 이마나 포피유 하이바다야로이도리바니도
1: 이마 번시부 노무네 일와링아데기 락톡바야다자로
0: 아두부 이마 코이나 하이루바야 브로
1: 이빠 쿠덕타 팡방암다바 쿵강다 폭바이 코이기 망자바세 까남드노 비동나떼바
0: 하이금바 카야 카야 라론신 푸르가 라로리바니 노무기 센두옹두나 이마이자 힝리바시니 마시디니야 마코이나 캉비포나테다
1: 번 블로켓 커퓨 스쿨 수티 매얌 실락바다 사트라 코이기 망자바세 카야 망자바노베이마
0: 예 아이코이르 카리 하이봉엄가 도리바노니야두다
1: 아이코이기 레바세 수티 야만크레 번 야만크레 오자신나네 와나 마히마싱 타카니 하비디레이테 तोलो फंगदबगी धरना दिने ओजा नुपिनु पानाने पिंथले
0: हाय हाय हाय नंग ना दु हाय गदु बनती ने ओजा सिंगदु न तारग नंग बु नुंगाय रोइन हे सी मसीदी ला ला ला इमुंग चंगसी चाय सिंग जान ब तौरु रसी
1: ओहोइमा
0: ला ला

0: 담 떨어.
1: 누구? 이네야.
0: 하하.
1: 쿵샴 나이네.
0: 어, 예, 제 담 떨어. 야나.
2: 남 떨어. 리버 시고. 엄마. 이제 토비는 해. 나티. 꼭 더 너무 예리버도 뭐. 이제 토비. 이제 토비 수 여비래 이야. 가져오라기.
0: 와 이사 가시 떡 되세이나. 꼭 더네 보마지에 케키 버자니.
2: 엄마.
1: 가지 땅 케키 버네 이마.
2: 나 것도 본 잘 리버도 네 가리기노.
0: 이나. 가리임도 바카가노 세카임 바카가노 고 이사 가시 떡 보네티. 봄보 가이버도 되네. 마코이 홈도 신미나 버자니다.
2: 오. 마코이도 되시야.
0: 마코이 니디네 카르티네 소보야 하웨바. 이나우기 이사노 비시네네 가시 땅 소보이 와니시.
2: 이마나네. 나시시. 능자 토하닝다 버니. 이마기 멍도 파우크러 버니.
1: 이마. 아이가시 떠오르이바.
2: 이제 숨들링 신비시.
0: 오야래.
2: 아이디네. 파모감다 하이드레. 바하바 칼루레.
0: 오 팜드라스 야레이나. 나사이 탱나람드라비네. 마사캉아 모이던.
2: 이제는 내 탱나비드나 틴비럭바. 야함 라이브 퍼레지.
0: 이나기 이사니 캉베다기네. 이제는 내 욤묘네 틸레게. 이든 호스피탈데 틸레 이시.
2: 아 이시.
0: 호스피탈데네. 소파니두기디네. 미메 야맘리 하우리. 모이모이기 이몽만농주 로이라 하우레.
2: 하도 제는 내 자틴 비럭버더 부비레 이버가리 시디.
0: 나 가리 시. 누피 마얌 아와나 타라바이 디 코이케 켄 팜비 마얌 징지나네. 가리가 헤낭 하우더바. 가르피우 군벌레이바 쿠동자다 마담도. 나 시진나나 바이네 라이히버 가리도 니네.
2: 야암 누가 이제리시.
0: 아. 가리 지 라이비다 이나우기 주시에 냐우리바니네. 아도 이나. 혹시 제이살레게시. 하잉도 이나오잉아 따님 판데 여우르따바야다보니고
2: 호이호이시
1: 이니야
0: 아이
1: 소이드나 타자랄게
0: 아 야닝다보 퐁독두나 내 람비땅 가임 밤드나 달아나다오더니고 소이드나 락드비안디고
2: 아이코이 소이드나 락제가니시
0: 아아아아 디에마 이니야 살레게 나마지 하잉아 딴타르우고
1: 호이니
2: 이치야 아 아이 레저 호우라게고
0: 오 야레 야레 야레 이치살레

자쿰 신하큰 번에 비스노이 토글랑근디네 샛제근이의 이마오 파리 슈르짠드나 마이테일라이 빡낙하우샤노 맨저라니 빨레이리바

세졌게 타오갈 만하이네. 내 뺨 탐복가 우방도 남카라당 현 기변아 로비증미니 삐기 따우징나 꼼라 락래 눈에 자루리니 멍어 뜸도 빨래 옮길 농가 오이 비나 하이래 이

0: 눈밑이 아, 요래드는 떠오르시랴. 아, 나랑 눈밑당 짜크라 현진 그 말래드나. 농아름 다이다, 아니다, 니 허걸리지. 이씨, 이놈 모두는 모록 사절을 쑥 까야 하오 그래. 아이, 거의 샤나나 밤은 모록 시디. 아이, 샤나. 아이, 샤나 딸이 보는 뭐.
1: 딸이.
0: 아이, 암들라오.
1: 까이더오르기, 뭐이 바보아. 아, 똑같나 거비래, 이두 보.
0: 아이, 나짜노 바 차파봐, 누구 허걸 커봐, 하.
1: 가다 하이다기 허굿 빠노다.
0: 이다 레루 주거나 하이게 덕분이다. 북시 모음 도인해.
1: 하.
0: 나랑 미당아 팅보다 아니 어흠락 허굿부도 낭데 가임도 따로 모이도. 모로 부거라이다기 아둑 샤바 훈아브라이바.
1: 오 모로 아니 다가 이론 받으부 나때 셋 나는 사투 에바.
0: 하이마 하우라디 샤바 다바.
1: 오 아두디 허굿 받아바.
0: 싱기지 아마 가시데 가이슈나데 에곤다. 방은 간게 하이랍디. 자바다바니네 차나
1: 오두부 헤만가리 하이바 야암나 사신다나바니 아이나 오모로 마야마 탁실리도
0: 예 아두디 더워이나 더우리와와래
1: 엔다따디야 타박디 마나목 수놈바 더우다나 방사다 사실라디 라이나라니 하이바 모이바 웅낭보 까나노니 아다상아 이시나
0: 까나라케네
1: 프라단 꼭레이니다
0: 하
1: 이봉호 꼭레이야 라라라라 파모라
0: 아이
1: 여기서 여기서 콩업도 여기서
0: 뭐 콜레 낭 라이 브로
2: 아아
0: 파모 파모 까클로 모라드로 파모
1: 파모네 파모네
2: 파이타나
0: 아 자로로 오차나 에 실나 파미나다 보 꾸이래
1: 아두디 붕어 막 파마모 낭 따다가 와리 사람모 이때면 자로로게 고
2: 화이 템시
0: 아 군기 저크 토랑이 마땅다 와리 자거다 부슬레이도